0: 내라이 보여 막 걸었는데 애나야 올라요.
1: 탑 보여 탑가 니라이
2: 탑탑 보여 세 일락 바가자 온나네.
0: 시끌 뜨일 나가로 시끌 같이 좀 해보자.
2: 탈아 시끌 둘라. 탈아. 제 탑가 한 모야 일락 바가자 온.
0: 어 같이 모 일락 그도 뜨거든.
2: 어떻게 드라마 일 드라마냐.
0: 아 드라마냐. 아 그럼 드라마가 다시 놓으세요. 아 그게 없는 미라 모르겠는데. 올라가는 뜻하고 그러셨겠지만 마이나 양목답게 죽도고는 떼려놨게 다도 나오고는 애는 일견에간 몸부는
2: 하던 죽던 야봄낙티간 바싸자온
0: 반지 안 하고지
3: 자가 야봄이
4: 땅집이대
0: 아무도 갈등나
4: 아무도 갈등나